0: 네, 유현정 원을 찾아봐.
1: 네, 저기서 무슨 말인지 들리나요?
2: 소리 들리나요?
1: 기술이 쉬워서 지금 줄리가?
2: 소리 들리나요? 아, 저기서 줄리가?